0: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건타운의 MFC 미니스트리에서 시작하여 조 페로시치 사도와 리나 페로시치 목사가 진행하는 주간 라디오 방송인 MFC 월드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MFC 월드와이드 에디션에 대한 MFC 미니스트리의 오늘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1: 아버지,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반갑습니다.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겪어온 일들의 연속이니 움찔할 필요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아무 감정이 없던 기억이 나요. 제가 방금 한 말에 공감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저 혼자인가요? 몇 명 있어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 당신이 노래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10년 정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 개발했어요. 감정도 별로 없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 생활이 발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이 제게 실제 하시는 분으로 느껴질수록 그분을 더 경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궁금해하곤 했어요. 전 여기 서 있는 토마토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모두들 손을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죠. 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고 그분을 알수록 더 많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치유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감정을 꺼버리는 거 아시죠? 그냥 꺼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감정을 꺼본 적이 있나요? 전 그랬어요. 너무 많은 고통은 그렇게 만들죠. 그냥 외면하는 거야. 알았지? 당신은 방에 앉아있지만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 저도 교회에서 그러곤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분을 더 잘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제가 있는 곳에서 함께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자유롭게 느껴보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의 관계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 나머지 여러분도 발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장벽, 자기 증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자기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다가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지 않아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그런 적이 있나요? 좋은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서둘러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교회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목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누구도 똑같지 않은 가장 혼합된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요. 하나님을 위해 여기 있지 않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기 남아서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쓰다듬고 사랑하고 항상 기분을 좋게 해주는 육체적 관계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만 사역의 중심 부분은 아닙니다. 사역의 중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저는 많은 일을 해온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보면 그들은 서서히 자신의 자리에 적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손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지으시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면 훨씬 더 좋은 곳이 됩니다. 아멘.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동안 저쪽을 조금만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관계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하려고 한다면 오늘 종교와 성과와 점수 매기기에서 자유로워지길 기도할게요. 그건 효과가 없으니까요. 결국 스스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거예요. 인생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항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성육신한 신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데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생각할 때 그것은 육체적 인관계이며 특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세상적이고 감각적 인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제 거듭났는지 알 것입니다. 이것은 내 설교이지만 이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분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육적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본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까지는 항상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허락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만 일터에 나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어디에서나 똑같기를 바라시지만 그것은 구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 가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교회에 가면 일주일 내내 여기 없었던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선형적인 삶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성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분이 매우 크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어느 때보다 그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시 올려주실래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 마음이 더딘 자들아, 마음이 느리고 둔하다. 그는 말했다. 너희 귀가 둔하다.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인간성과

0: 쫓아다녔어요. 알겠어요? 뭐든 할 수 있죠. 웃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쫓아다녀요. 무언가를 원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삶을 순응하고 삶을 순응하는 것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절박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맞춰 살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한 시간짜리 설교에서 4초짜리 진리를 하나만 알려준다면 그 4초짜리 진리가 저에게 더해졌으니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4초를 얻기 위해 갈 것입니다.
1: 이번 MFC 월드와이드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죄를 씻어 주셨고 그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mfcministries.net에 로그인하세요. 여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조 페로시치 사도 및 리나 페로시치 목사와 함께하는 MFC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청하고 이전 라디오 방송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바로 쓰다 TV 프로그램의 현재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도, 제목, 광과 조 사도와 목사님을 위한 기타 질문이나 의견을 미디어 이메일 fcministry.net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방송국에서 조 페로시치 사도, 페로리나 페로시치 목사, MFC 월드와이드의 MFC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2: This is Hope Radio, Angel 5, TAWH, Palau. Listen 24 hours a day at hoperadio.net.

0: 8-1. Again, NBCWO, Post Office Box 913, Warsaw, Indiana, 46581. You can also contact me at our email site, rlpnbcwo@gmail.com. You can also go on to our webpage, nbcwo.com, and make contact with us. Before we get started, I'd like to give a couple shout-outs to Betty in Niles, Michigan. God bless you and Dale, and we just pray that God is moving tremendously in your lives. And David in the Philippines, we would love to just meet you someday, and we just pray that God's blessings would be upon you and all of those around you in Jesus' name. Glory be the Lamb of God,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Jesus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came to earth to bring mankind back to God. Jesus said the path, Jesus laid the path down that every person must follow to receive eternal life. St. John's 14, 1 through 6 says,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in other words,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Notice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May is used to express possibility, to be within the reach of. Goes on, verse 4, it says, "Whether I go, you know the way, and the way you know." Thomas said unto him, "Lord, we know not the place you go, and how can we know the way?" People are still asking this same question today, and Jesus answers it. Jesus said unto him,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s unto the Father but by me." First, we want to look at Jesus is the way. Hebrews 9:8 says, "The Holy Ghost, this signifying that the way into the holiest of all was not yet made manifest while the first tabernacle was yet standing. Once a year, the priest entered into the holy place of all, the Holy of Holies. He sprinkled the sacrificial blood on top of the mercy seat to atone for his sins, for the sins of the Levites, and for the sins of all of the Israelites." Hebrews chapter 9, verse 11 and 12 says, "But Christ, being come a high priest of good things to come, by a greater and more perfect tabernacle, not made with hands, that is to say, not of this building, neither by the blood of goats and calves, but by his own blood, he entered in once into the holy place, having obtained eternal redemption for us." Hebrews 10:19 and 20 says, "Having therefore, brethren, boldness to enter into the holiest by the blood of Jesus, by a new and living way, which he has consecrated for us through the veil, that is to say, his flesh." Consecrate means to set apart as holy. It means to devote to sacred or serious use. A new and living way is Jesus Christ through the cross. Again, understand that. This new living way is Jesus Christ through the cross, through his shed blood being applied to our hearts. Matthew chapter 17, verses 13 and 14. Enter ye in at the straight gate,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way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there be which go in at it. Because straight is the gate and narrow is the way which leads unto life, and few there be that find it. Jesus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is the way. I have an old saying I say all the time. If you have Jesus right, you can have some things wrong. But if you have Jesus wrong, it doesn't matter what you have right. Secondly, we want to look at Jesus is the truth. Again, St. John's 14:6 says, Jesus said unto him,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s unto the Father but by me. St. John's chapter 1, verse 1 through 3 say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The same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were made by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thing made that was made. We want to stay in St. John chapter 1, but we want to jump ahead to verses 12 through 14.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gave he power to become the sons of God, even to them that believed on his name, which were born not of blood, not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And the Word was made flesh, speaking of Jesus. Jesus is the Word,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Truth means reality, actual existence, an established fact. The word absolute truth is something that is true at all times and in all places. It is something that is always true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It is a fact that cannot be changed. Now, it's a sad thing to say, but only 59% of practicing Christians believe in absolute truth. Only 15% of those that have no faith. They believe whatever is right for your life or works best for you is the only truth you can know. 74% of the millennials believe that. Now again, look at Christians. Only 59% believe in absolute truth. That means 41% believe whatever is right for your life or works best for you is the only truth you can know. Folks, that's why a lot in the church world are living in a lifestyle of sin. It ain't about God. It's not about the Word of God, Jesus Christ. It is about them. It's about what they want to do. It's about what they feel is right. But folks, I'm going to tell you, that belief is going to take you sliding, slippery, right straight down into hell. Because there is absolute truth. It's the Word of God. It does not change. Some people say the Bible is not for modern man. It's out of tradition. That was for the old folks. No. The Word of God is absolute truth. It does not change. Excuse me. St. John's, chapter 17, verse 17. Sanctify them through your truth. How? Through the truth of Jesus Christ. Your word is truth. 2 Timothy, chapter 3, verse 15 through 17. And that from a child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unto salvation through faith, which is in Christ Jesus.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that the man of God may be perfect through furnished unto all good works, thoroughly furnished unto all good works. St. John chapter 16, verse 13 says, howbeit, in other words, however, when he, the Spirit of truth, speaking of the Holy Spirit, is come,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For he shall not speak of himself, but whatsoever he shall hear, that shall he speak, and he will show you things to come. The Holy Spirit only hears from God, directly from God or through Jesus. If it comes through Jesus, it's because God has given it to Jesus. So whatever the Holy Spirit speaks to your spirit, it is directly from God. It is God speaking unto you. What is he speaking? He is speaking truth. The Spirit of God will not speak to you a word that does not line up with Scripture. I've had people tell me, well, God told me this, God told me that, through the Spirit. And I'll tell them right up front, no, he didn't. What do you mean, Pastor? No, he didn't. Because it's contrary to the Word of God. If you cannot find it in the Word of God, it's not God. Every word that God has given to us is in Scripture. He cannot give you a word that is contrary to what the Word of God is saying. St. John chapter 8, verse 31 and 32 says, then said Jesus to those Jews which believed on him, if you continue in my word, then are you my disciples indeed.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The truth of the Word of God don't set you free. It makes you free. Truth is an established fact. If you continue in my word, then are you my disciples indeed. To continue in something, that means you've already got to be into it. You need to be into the Word of God. You need to study the Word of God. Remember, God says what he means, and he means what he says. I want to say that again. God says what he means, and he means what he says. Jesus is life. Excuse me. Again, we want to go to St. John's 14:6. Jesus said unto him, speaking unto Thomas,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s unto the Father but by me. No man comes unto the Father but by me. I've heard a lot of people say, when asked the question, how do we get to heaven? I've heard people say, well, I believe there's many ways of getting to heaven. Others have listed four or five ways. But according to the truth, the Word of God, there's only one way. And His name is Jesus Christ. And I'm not talking about believing in Jesus Christ. Remember, demons know who Jesus is. I'm talking about receiving Him as your Lord and Savior. Having your sins washed by His precious, holy blood. By repenting of your sins. That is the only way that you or I or anyone else can make it into heaven is our eternal home. St. John chapter 10, verses 9 and 11 says, I am the way. I take it back. I am the door. By me, if any man enter in, he shall be saved. Who's speaking? Jesus is. And shall go in and out and find pasture. The thief comes not but for to steal and to kill and to destroy. I'm come that you might have life and that they may have it more abundantly.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gives his life for his sheep, which Jesus did on and through the cross. St. John's chapter 4, verse 13 and 14 says,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er, whosoever drinks of this water shall thirst again. This was a Samaritan woman at the well. But whoever drinks of this water, he's talking about the natural water from the well. But when he was talking, when he said would thirst again, but now he's talking about the water he gives, which is eternal life. But whosoever drinks of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shall never thirst. But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shall be in him a well of water springing up unto everlasting life. St. John 6:47 says, verily, verily, of an surety, I say unto you, he that believes on me has everlasting life. And again, this is not a one act in faith. I believe in Jesus. I talked about that earlier. Even the demons believe in Jesus. It is the receiving of everything Jesus did for us on and through the cross. The cross must become the object of our faith. Because if the object of our faith is wrong, what we believe in will be wrong. Jesus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is the only way, the truth, and the only way to have eternal life. Jesus Christ himself said so. Man cannot change that fact. That is an absolute fact. No matter what somebody may tell you. St. Matthew 10:32 and 33 says, whosoever therefore shall confess me before men, him will I confess also before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But whoever shall deny me before men, him will I also deny before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We have the opportunity as a created human being of God, created in His image. We have the opportunity during our walk on earth to either confess Jesus Christ as our Lord and Savior, or we have an opportunity to deny Him. I believe this next part is as important of any words that I can say. Not only in our words, but also in our actions. Some people would never deny Jesus with their words, but they do continually with their actions. And they think nothing of it. They think nothing of it. Again, St. John's 14:6. Jesus said. Ron Patrick didn't say it. Jesus said it. Unto Thomas, speaking unto all of humanity,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man comes unto the Father but by me. People around the world, they're looking for eternal life in all the wrong places. Some are looking for eternal life, and they deny Jesus Christ at the same time by saying that Jesus is not the Son of the living God. Remember what I said earlier. If you got Jesus wrong, it doesn't matter what you have right. But if you got Jesus right, you can have some things wrong. What do you mean, Pastor? Have Jesus right and have some things wrong. I got some things wrong. I don't know everything. I know that and I understand that. Neither do you. What I'm talking about, you say, well, you know, I don't believe in that healing stuff. Well, if you got Jesus right, you'll still make heaven. Matter of fact, you might get there quicker. Well, I just don't believe in that tongue stuff. Speaking in tongues. That's okay. It's not a requirement to go to heaven. If you got Jesus right, you'll be okay. Well, I just don't believe in that standing and clapping and shouting and, you know, during. Well, that's okay. It's not a requirement to go to heaven. If you got Jesus right, you'll make it. You're just going to miss out on a lot of experiences of the Spirit of Go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want to talk to those right now that you say, Pastor, I don't know Jesus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Maybe you've never known Him. Then there's those that You once knew him. You once walked with him, but through circumstances of life, you walked away. Spirit of God's calling you back today. I'm going to ask you to say a prayer with me, and I want you to know up front, this prayer does not save you. This prayer does not save you. And I sure can't save you. But if you'll say this prayer and mean it from your heart, that's the key. Mean it from your heart, you will be saved. You will become a born-again child of God. Would you pray with me? Say, God, I come to you in the name of thy Son Jesus. I come to you a sinner in need of a Savior. God, right now, I repent of all of my sins, and I ask you to forgive me of each one. God, right now, I ask you to wash every sin into the depths of the sea, never to be remembered no more by the precious blood of thy Son Jesus. God, right now, I ask Jesus to come into my heart, to be my Lord and Savior. In Jesus' name I pray, amen and amen. If you said that prayer and you meant it from your heart, right now, you are a born-again child of God. God bless you, and God keep you. Write me a letter and let me know that on such and such a date, you gave your heart to Jesus. God bless you.
1: Here's a reminder letting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programming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Just go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your favorite programs and music. Plus, get even mor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You can listen to Hope Radio on hoperadio.net.
2: Yesu님께서 하신 말씀에 담긴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 데이비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즉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바로 거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기도이며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아버지, 이 메시지를 듣게 될 모든 분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영광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 주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능력의 역사대로 곧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하늘에 계신 곳, 곧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에만 아니라 장차 올 시대에도 이름 지어진 모든 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 주님의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의 역사대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큰 위대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 곧 그분의 몸인 우리에게 주셨으니 교회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의 충만하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 는 메시지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서 함께 이어가 봅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점만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가 뭔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도 LED라는 단어는 이끌다는 뜻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인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들어보십시오. 이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힘과 영향력을 움직이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이끌리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마음의 힘과 영향력을 움직이시겠다는 뜻입니다.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성령께서는 바로 그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이 육신에서 성령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단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미 예수님, 곧 여러분의 룸메이트가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점점 붐비고 있네요. 이끌리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문제를 겪으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런 문제를 겪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의 본보기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예 중 하나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이 모든 왕국을 보십니까?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런 유혹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영혼 속에 그것을 원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순수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 즉 죄된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본성을 타고나셨고 어머니로부터 DNA를 물려받으셨습니다. 그분도 똑같은 유혹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향하실 준비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모든 유혹을 받을 때 내 곁에 있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분은 모든 유혹을 다 겪으셨습니다. 모든 유혹을 겪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최악 중에 최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유혹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유혹을 받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극한까지 유혹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죄는 그 유혹에 굴복할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분도 그 감정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분 안에 계셔서 그분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시며 그분의 생각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잠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 하나님의 계시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주시기 시작하셨을 때 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이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오, 와, 이거 정말 멋지다. 이건 마치 정점 같은 거야. 내 말은 내가 정점에 도달한 거야. 그러다 또 다른 계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얻게 되죠.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한 영역에서 계시를 얻을 수 있고 같은 성경 구절로도 더 깊은 계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겉껍질을 벗깁니다. 겉층을 벗기면 그 아래에 또 다른 층이 있고 또 다른 층이 있고 또 다른 층이 있으며 그 안에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한 구절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기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해답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하고 설교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저를 던지셨습니다. 저는 그 용어를 가르치며 사역해 왔습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빛을 들여보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육신에 갇힌 여러분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읽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만 더 늘리면, 금식을 조금만 더 하면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르는 게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 핵심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생각, 즉 영혼에서 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로 함께 보시죠. 여러분은 이 구절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한이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도다. 내가 여기 있다. 기본적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영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회개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회개라는 말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비굴하게 엎드려 울고 통곡하고 애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단어의 뜻이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리스어 원문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아무리 해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결코 그 설교자가 있는 곳까지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중요하고 너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하인들일 뿐이다. 내가 여기서의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자, 영혼으로는 결코 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글쎄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일을 믿고 신뢰하며 그 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희 영혼조차 원하지 않았던 것, 너희 영혼이 알고 있듯이 너희가 받을 자격조차 없는 것,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내 영혼은 나에게 이것, 저것, 또 이것까지 해야 해. 그래야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그제야 이걸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속삭인다. 너희는 절대 그곳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어둠을 충분히 밀어내어 빛이 들어오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만드신 그대로를 믿고 신뢰하며 그에 전적으로 헌신하세요. 이미 당신을 만드셨다는 사실을요. 그것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당신이 구한 것도 아닙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어쨌든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종교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그 수준은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마귀는 그 필드골, 그 골대를 조금 더 뒤로 밀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도록 계속 밀어낼 것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의 삶이 엉망진창인 와중에도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능하며 어리석다고 느껴지고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해 스스로를 싫어하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손에 술병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도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복음을 믿으십시오. 사고방식을 바꾸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해야 할 방식이다. 콜로사에서 1장 12절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 구절을 읽었는데 제 영혼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 정말 멋지네요. 이 구절은 정말 강력하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미트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 표준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든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손에 술병을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속에 마약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잡지를 펼쳐놓고도 생각의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Pragak이요? Pragak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생각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뿐 error, 발성, 쓰시오, 쌈입니다. 그럼 무엇을 향해 바꿔야 할까요? 성경은 여러분을 자격을 갖추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라고 말합니다.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미트는 자격을 갖추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 교사인 분들은 교사가 되기 위해 자격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특정 과목과 시험을 통과해야 했죠. 그리고 일단 그 시험을 통과하면 교사가 될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교사가 될 자격을 얻었다면 교사가 가진 모든 권위를 갖게 된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여러분을 자격을 갖추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라고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자격을 갖추게 하셨나요? 여러분의 행동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자격을 갖추게 하셨나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격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유업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유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 유업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치유, 번영, 안전,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포함됩니다. 복지도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자격을 갖추게 하셨나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있다는 말은 능력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적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격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성소에 그분의 피를 들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은 이미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무엇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자격이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안수할 자격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의 풍성하심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 아버지께 자신의 피를 드리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신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워지셨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으셨습니다. 거룩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구속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할 자격은 이미 갖추셨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줄줄이 열거하기 시작하곤 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하지만 그건 내 기분을 무시해야 한다는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감정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소식 하나만 들어도 기뻐서 들뜨고 나쁜 소식 하나만 들어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것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포함해 주변의 모든 상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 주요 연사들에게 여러분을 고무시키기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 후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타이어가 펑크 난 겁니다. 쾅! 기분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나요?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제 기분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는가요? 계속 비참하게 살 건가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나요? 끊임없이 환경의 희생양이 될 건가요? 아니면 환경을 바꾸고 싶나요? 만약 여러분이 환경의 희생양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며 단 한순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말하곤 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젖은 국수로 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생각의 방식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나요? 그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육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우리 중 누구도 여기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이 하는 일을 고려하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는 심지어 한 번은 크게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약속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실수해도 스스로를 비난하기만 합니다. 그만두세요.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기분이 어떤지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그분의 채찍 자국으로 제가 치유받았다는 사실만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 저는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함을 받았다. 나는 거룩하게 되었으며 성결해졌다. 그 희생 제물은 이미 받아들여졌다. 나는 이미 자격을 갖추었다. 그것만이 내가 고려할 유일한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육신은 입을 다물게 된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당신의 영이 육신을 이겼다. 기분이 100배는 더 좋아진다. 무엇이 그 말들을 당신의 입에 담아주었는지 아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은 사고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입을 열면 어떤 말이 나오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올바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느낌이 들지 않더라도 그분이 말씀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될 때까지 계속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또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여러분의 룸메이트이신 예수님을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저런 남이 갱겨우로 갖추었습니다. 다행가용 가린다우 장가용. 저 상황 가린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위 전이할 임스비. 저는 이미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제 안에는 자격을 갖춘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네,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도 제 안에 계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룸메이트는 없을 겁니다. 그들은 집세도 내고 냉장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없나요? 아, 그들이 채워줄 겁니다. 정말 훌륭한 룸메이트들입니다. 룸메이트들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즐겁습니다. 그들이 바로 룸메이트라는 사실 말이죠. 그분들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의 몸 안에 계십니다. 저 위에서 당신을 내려다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내려오실 때까지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아니,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내려오소서, 성령님.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분은 이미 한번 내려오셨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갈 때까지는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바로 여기 계세요.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래할 때 이 장소 전체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여러분은 그 일부일 뿐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영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육체와 영혼만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여러분을 영의 영역으로 인도할 것이며 여러분은 바로 이곳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심오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지 않으시면 내가 성령을 움직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의 대담함이라니 그는 완전히 옳았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지 않으시면 내가 성령을 움직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할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사역을 행할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미 자격이 있다. 그것이 바로 회개다. 아멘. 그것이 바로 회개다. 필요한 것은 단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육신의 감정을 뒤로하고 변화하여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 안에서 걷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을 모실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저를 인도

0: 인도하소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를 고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구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구합시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립시다. 아버지, 제가 구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혼자서 자리를 잡으십시오. 입을 벌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배 깊은 곳에서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언어가 입 밖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멘. 아멘.
1: 캐시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kathie@kathiedavidson.org 또한 그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메시지를 다시 듣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katherinedavidson.org입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주소는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2: THWH Palau, Hope Radio Angel 5. Continue listening all day long at hoperadio.net.
3: Proclaiming God's glory to the nations. We're Hope Radio. THWH Palau.